0: 그다음에 무진이 말만 해서 전에 앞선 말해도 열 할부 인도 유도나 그래 그러면 상업타이죠. 그래서는 아카슈아냐 앙가바드 바라드라키엔드라 벌티 그러면 아뷰.
1: 만 की बात है जन जन की सभी की कुछ